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에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라.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.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. 꿈을 위해서 쭉 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.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. 당신이 말없이 옅은 미소를 내게 띄워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여.

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